0: 아, 내 거랑 노는다. 아니야, 이거를.
1: 내가 난다고 배워봐. 어쩌나, 메이고.
0: 에, 메이고.
1: 에, 배워봐. 야, 메이고. 누구 되나. 에, 미크요, 거 하면. 에, 이슈, 왜, 아, 주네, 나왜 이거, 이래서 이도 하죠. 가라, 이 메이고, 이슈. 마, 에라네, 볼래, 이슈. 하, 그, 과, 슈라, 제시가, 이, 과, 셈바, 에베가, 도야, 보, 가, 이 메이고, 이슈. 아이 보다 자고서가 미야 이줄라 메이고 하비 메고 제이고 아마 이발라 게고 두에요.
2: Una radio que habla, un ritmo que se instaló en tu corazón, música que pinta la vida de cualquier ser humano. Estos y mucho más lo escuchamos en tu FM 101, 101 Radio Capital.
3: Oye, ponen de barra, pero no, ya.